0: 지금 누구한테 주려는 거지?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데 박대회 당장 이서대에게 은폐하고 길을 터주라고 해. 저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. 아 그리고 사서대에게 당장 이쪽으로 오라고 하고 동시에 사단에 두 개 주내를 요청해. 저 사람들이 가져가는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.
1: 예, 알겠습니다. 은폐, 은폐.
0: 가자.
1: 네. 이봐게. 그 장군님과 지원군들이 인천 먹고 갔네.
2: 그거 불상평이나 저도 잘 모릅니다.
1: 그렇지. 지원군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기로 오질 않지.
3: 바바이.
1: 어.
3: 아들이 보고 싶죠?
0: 아들이
3: 부대를 이끌고 돌아오길 바라시죠?
1: 아, 그 자네도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?
3: 어휴, 바바이.
4: 이리라. 녀석아, 시원과 동무들이 식사 마치겠어.
5: 우리 어머니 다 받는 게 너무 느려.
0: 다들 조심하지 마요.

0: 빠졌어.
1: 안정하게 도착한 걸 만들어도 다행입니다. 지용이 동지들은 장국 때문에 아주머니는 사장이는 없습니다.
2: 어머니, 리서만의 머리 치고 나면 제가 던장 세덕을 담가드렸습니다.
1: 예.
0: 그렇게 많이 흔들렸고 한 덕.
3: 까불려! 다시 한 번 더 앉혀봐.
1: 두 번째 보내라.
3: 회장! 회장은 바로 아웃시안 따위도 허민인데!
4: 高速公路上，我马上组织后撤，等我们撤到小高地附近的开阔地，就让火力排开火，封堵住敌人退路。二排从敌人侧面冲下来，跟我们一起反击消灭敌人。
5: 是，
6: 一排。
5: 后撤。
7: 是。
5: 连长，我们得撤算了。双击雷，队长，是，함정 아니겠습니까？전방 전이라 해도 어쩔 수 없어. 놓치면 안 돼. 지원할 때까지 달라붙어.
4: 알겠습니다. 대장님, 사수대 왔습니다. 두 아이도 잡았습니다.
5: 좋아. 두 아이가 필요하. 너희들은 이 소대와 함께 분석하고 가서 저 전방 부지를 점령해.
4: 네, 알겠습니다.
5: 봐봐.
4: 따라와.

0: 대장님, 어떻게 할까요? 동명과 좌측은 다 적군입니다. 우측은 골짜기인데 후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.
1: 적들이 우리의 포를 배제해놨어. 저희도 아무 일이 없어.
2: 그럼 뭡니까? 여기서 다 죽자 말씀이십니까?
3: 누가 쏘자고 그래?
1: 여기서 시간을 끌어. 나한테 고모 있어.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착할 거야.

0: 조지 마. 네가 아는 사람이야. 선포해야 한다.
1: 알겠습니다.
2: 모르겐.
1: 너.
2: 다른 영호가다.
1: 무장부.
2: 마마. 我带一班去测验。
0: 好，这儿交给我。
2: 一班，跟我走。
0: 一班，走。

0: 강속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놓치고 길어 돌아왔습니다.
1: 상황 맞습니까?
2: 무슨 상황?
1: 白长浩一直在后面跟着我们，被发现后打倒他们两个跑了。
3: 这鬼东西真是明大！前几天他派情报队假扮我们游击队，去各个村庄杀害了很多老百姓，我们一直想找他算账，可惜又让他跑了。
2: 他这是在侦查我们的去向，我们得提防啊。
1: 没关系，我带你们去的地方他找不到。
2: 我说是不是搞？대장님 사단실이라고 하는데 대장이 안부를 모르셨습니다. 제가 가라입을 옷 좀 가져오겠습니다.
4: 시끄러! 지도라들 가져와!

0: 너무들.
1: 대장 동지 돌아오셨습니까? 지원군 동무들도 오셨네요.
2: 지원군 동지들이 트집 안 할 것은 있을까?
3: 잡아둔 매돼지랑 버섯이랑 먹이 버섯이 있습니다.
2: 아, 매돼지!
4: 杨同志，你们等等，他们要给你们做野猪肉吃。哦，不用，生火容易暴露目标。
5: 放心吧，他们都会不冒烟的做饭。这里是我们一处秘密营地，一年多了，敌人从来没有发现。
4: 你快安排你的部队休息，晚上还有任务，周围警戒我们来负责。署名，通知部队休息。另外，除了一排长之外，所有的干部马上跟我去玉江桥侦查。
5: 是。
4: 记录，布置警戒。
6: 是，列总，机灵棍，跟我走。是。梁同志，不休息一会儿？不摸清楚情况，怎么睡得着啊？好，我带你们去。사장님,
7: 백대리장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.
8: 들어오게.
7: 네. 들어오시게.
9: 전하장님, 저 보고했습니다.
8: 적보 노사대 그리고 지원 나간 노중대까지 절반 이상 손해봤는데 자네는 상황 정치 보고하지 않고 어디서 뭐하다 이제 돌아와.
9: 중호군의 짐드 부대를 쫓아가다가.
10: 쫓아갈 필요가 있나?
8: 적들이 이 사단 본부까지 쳐들어올 판이야. 대낮부터 사방에서 공격하고 최근 공격 지점이 여기서 불과 2km야.
9: 이건 전부 결한 작전입니다. 놈들의 진정한 목표는 오강교입니다.
8: 근거 있나?
9: 제가 쫓던 부대가 전선에서부터 잠입한 진짜 중군이었습니다. 그들이 이 먼 곳까지 달려온 건 분명히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. 놈들이 오강교 방향으로 향하는 걸 봤습니다. 근데 그 방향에 오강교 말고는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.
8: 오강교? 만약에 적들이 오강교를

0: 노린다면 분명히 큰 움직임이 있을 거야. 근데 아직까지는 우린 적들이 큰 공격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받지 못했어요. 게다가 이 큰 지역의 전방에 미군이 지키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.
1: 근데 이번에 잠입한 부대는 지난번 314고지에 잠입한 부대와 같은 부대이고 지휘자도 같은 인물입니다.
2: 사단장님, 부대를 내어주십시오. 제가 가서 놈들을 소멸하겠습니다.
0: 백설영, 자네에게 부대를 내어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. 내어줄 부대가 없어. 사단이 세계 보병연대 중에 두 연대는 미군과 훈련을 받으면서 개편 중이고 나머지 하나는 옥강교를 포함한 이 큰 지역의 치안 방위를 맡고 있어. 오늘도 발치선 때문에 예비 부대까지 싹 다 내보냈어. 그리고 남은 거는 보병 장극차 부대인데 그렇다고 자네 따라 산 수색할 수는 없잖아.
2: 그럼 옥강교를 지키는 우리 부대는 얼마나 됩니까?
3: 한계 중대네. 그 근처에 기동 중대가 있어. 그거 왜?
1: 사단장님, 이 두 중대의 지휘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. 첩보대까지 합치면 옥강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. 문제가 생기면 모든 처벌을 다에게 받겠습니다.
0: 자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.
3: 사단장님.
0: 하지만 옥강교 부대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돼. 적들이 옥강교를 공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멸을 하는 거야. 자네도 적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.
2: 네, 알겠습니다. 면허에 따라 옥강교 방어를 강화하고 적들을 모두 소멸하겠습니다.

0: 수령님 보고드립니다. 저는 옥강도 수리중대 중대장 장희선입니다. 수령님의 지휘에 따르는 상부의 명을 받았습니다.
1: 그래. 안준회장.
2: 네.
1: 자네들 이리 와봐. 이쪽은 옥강 지역 순찰을 맡은 안준회장이다.
0: 네,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.
1: 잘 듣네. 내 말 잘 들어. 난 놈들이 이 다리를 폭파할 거라는 판단이다. 이미 침투 부대 하나가 넘어왔어. 이 다리를 지키는 건 두 사람한테 맡긴다. 자네들은 무조건 내 면을 따라 즉시 오강격 방어를 강화시켜. 정대장, 다리 부족 고지에는 방어 변호를 배치했나?
0: 안 했습니다. 병력이 부족합니다. 다리 양옆 인원과 차량을 밤낮으로 검문하고 있고, 다리 위쪽 아래쪽 공격 기점 방어를 위해 남은 병력 모두 배치했습니다.
1: 안준회장.
2: 네.
1: 다리 부족 고지 수비 임무를 막일 테니까 당장 공격점을 구축하고 밤낮으로 지켜.
2: 그럼 순찰은 어떻게 합니까?
3: 지금 내 지시에 따른다.
1: 자넨 다리 부족 고지만 제대로 지키면 놈들은 고공격 가까이 얼 수 없어.
2: 알겠습니다. 당장 산이 사람을 파견하겠습니다.
1: 그리고 저 부대 파견해서 수시로 두 중대 수비 상황을 검사할 것이다. 만약 수비가 해해지면 반드시 엄벌한다. 알겠나?
0: 네, 네 알겠습니다.

0: 어중이, 자네 법화 전문가라고 했지. 만약 자네들어 이 다리를 법화하라고 한다면 복약을 어디에 설치할 건가?
1: 저라면 저기 지진으로 파손된 뒤 다시 보관한 부위를 노릴 겁니다. 거기가 가장 폭파하기 쉽고 복구하기도 어렵습니다.
0: 좋아. 그럼 이 임무는 자네가 맡아. 놈들의

0: 소련의 다리 북쪽에 있는 부대로 가보겠습니다.
1: 그래, 가봐.
0: 네.
2: 대대장님, 배치 끝냈습니다.
1: 벌써? 문제 없는 거지?
2: 문제 없습니다.
1: 전우 정치는 어디서?
2: 다리 남쪽 끝에 있는 벙커에 뒀습니다.
1: 좋아. 자네가 직접 해. 반드시 써보시려.
2: 네, 알겠습니다.
1: 다 와.

0: 喂，要赶路，路下的救人。
1: 정기 새끼다! 어딜 졌어? 이 백성한테 쫓단 말이야!
2: 송지가 원망들! 이 꼬미 반방초! 깨웠다!
3: 다리 부두 고지에 아직도 부분이 있습니다!
4: 백족을 격해! 아마놈들을 소멸하자!
3: 네!
4: 수상!
5: 네!
4: 강도 고지를 탈환해!
5: 네, 알겠습니다! 살아!
3: 그럼 원방! 이미 하고! 몸을 들어가!